0: 모두를 모르는 아, 선거를 못하는 버티 그렇게 못한 워부 허수이 너
1: 我是苏斯特米多读了得了的亚尼俄则为了马红月万亚德莫德斯女狐狸可以些曼哈坦女爱和恶人托马克胡同女胡大德米和索些特姆特肯沃勒克加空马托乌克喜悦红都厄纳克塔勒做乌鲁伊马哈沃切米比哈狐狸了波什库西特米做读了得了的 阿斯米苏尔克阿尔克欧米赫朱虐阿尔克欧米尼希特摩尔根加林库